비싼 차 예쁜 옷 고급 레스토랑 넌 잘 어울려 하지만 내 옆 그 X는 정말 아니야 너랑은 안 어울려 네 옆에 쓱을 질미술 지며 네 볼과 머리결을 만지며 속으론 분명 다른 여자를 생각해 어쩜